0: 자유한국에서
1: 왔어요. 자유한국에서 왔어요.
2: 15, 15, 3. Sorry. Go ahead, I'll hold time for you, sir. Go.
1: Right.